0: 你拿他说话当放屁。 来来来来，你做军长这个位置，来来来来来，军长让我喝酒我就喝酒，军长让我调兵我就调兵，没兵我张先阳亲自杀。
1: 제기라는데 좀 바뀌었고 중대 하나가 날아갔어.
2: 야,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
1: 미군이었으면 좋겠다. 형,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
2: 왜 그러는데?
1: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 소령 김인표. 형,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
2: 어.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
1: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

0: 也得保护好自己。是。哎，뭡니까？ 딴 데로 전출 가시는 겁니까？
1: 그래. 육군 2사단 사단장에서 구군단 부군단장으로 승진 가는 거야.
0: 아니, 그럼 여기 전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전요.
2: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0: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 사단장님, 삼각산에서는 아직도 전출 중입니다.
2: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 기회 있을 때 가야지.
0: 사단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2: 187연대 특수부대 일망 타진된 거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0: 알고 있습니다.
2: 중국군 탄약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0: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갱도와 5개의 주둔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 그거 나도 알고 있어.
0: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만 붙여주십시오.
2: 야, 김중령.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존엄 때문입니다.
2: 뭐?
0: 오직 중공군의 싹을 잘라버려야 우리가 미군에게 진정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